0: 我头发烫了，我老二的，而且最近家人，像小朋友那个，比较是弄很多乱乱，现在就是那些没有在在客厅，他说上班不用，他说他不用，哎，这小孩子就是那个不懂事，是小孩子那种，然后那个幼儿，他去做了，我这个皮肤我心皮肤。
1: Para darle una oportunidad.
0: 경우에는 대안이 갔죠. 병원과 나갔다 갔다. 공연 증을 강화하자 행복하게 시작하죠. 얼마나 많이 한다고 기도하죠. 그래서 남았던 땅이었다고 얼마나 많이 한다고 생각했던 공연을